0: 디가에 디도 쇼쇼선서 소다 간다기우스 그리 지도스 지도 키에르니나 하고데 락바나 지도에 하고데 십시 저기요메 야 그리 지투주 바샤 아니면 찍거나 니거나 케어 말은 안한데 부세 아버지고 삼질레 가드죠.
1: 그래서
2: 朗措吉来到这里实习还不到一周时间，但关于这里的故事，他从小就听过无数次。
1: 我姐姐和小姨，妈妈，他们都来这里工作了。因为我小时候跟妈妈一起来过这里，大部分都认识，他们也对我很好。
0: 你心多了。
1: 嗯。
0: 那怎么办？你都想。
1: 你现在。
0: 啊，都想，都是给你我。근데 우리 집에 돈 많이 줍지.
1: 그래서
0: 아니 안 되니 주 땡기 땡기 우리 우리 도시다.
1: 예, 挺难的吧? 磨久了，手很疼，都是手工的嘛，然后很难做这个，也要确保它的质量。如今的藏香生产，机器已大量取代人工。
2: 但在龙日江侧的藏香工厂依然坚守着传统作香原则，核心工序全部由手工完成。
0: 机器去做的话，那当然肯定要快一些，有些药材的它纤维一定要长，而且它里面的一些东西不能破坏，那机器的话在高压的那里磨出来以后，虽然你就是大的肯定能达到一个200亩或者甚至300亩，但是呢它里面的一些核心的东西已经破坏了，那这做出来像就不一样了。我都是个里久的猪猪当给当给妈呢。

0: 아래 건조 릭. 릭 찍부체. 디 수르나 나다 나고드레. 카르포토 콤부 심지어레. 카르시시 차시시 지어레. 수르 카르부체 단디 다버시지. 까부지 디 싱도도 까비어레. 디 코니 쯔마 찍부레 건조. 그 씹씹이지. 내가
1: 정말
0: 너무 친지스 非常 香. 它这个味道有点甜甜的味道，包括它这个消毒的功效非常非常好。那么这个海拔太高了的话，这个没有。丝芦生长于海拔2400米至4800米之间，这个季节枝叶中的挥发油含量达到顶峰。加入香中，能产生清冽悠长的草本气息。 龙日江错新研发的藏香配方中，这一味正是点睛之笔。

0: 디가에 디도 섬섬선서 소다 소가 안터기우스 그리 지도 지도 히에르니나 하고데 라바나 지도 하고데 십시 저기음에 야 그리 지투조 바샤 아니면 지고나 니고나 케어 말은 나한테 부세요 아버지고 섬질려 가지고
1: 됐어
2: 朗措吉来到这里实习还不到一周时间，但关于这里的故事，他从小就听过无数次。我姐姐和小姨，妈妈，他们都来这里工作了。因为我小时候跟妈妈一起来过这里，大部分都认识，他们也对我很好。
0: 你心多了。
2: 嗯。

0: 그런 얘기도 마소대로시야. 아니 최시다 치마다 아니 이도와 그 간들 얻다 국교다 이제 차장으로 다 가져로 딱자 야고 치울었어.
1: 2008년 一次意外。
2: 看着老人，俺这个在两个看着老人的，他现在的地前呢，俺这个地两个的今年刚新一部车，你呢他叔叔他那不经过呢，前呢俺的看老人的，刚过了快要不就是生气。
1: 自仁央真来自日喀则，已经在这里工作了17年，双手分拣过的藏香难以计数，他身边还有45名同事。 其中当地农牧民25人，残障人16人，人生际遇各不相同。